0: 엄마도 알고 누르는 말이지. 아나 이제 안 오는 거야. 오여오여라. 아나 거꾸로 또 누려 말아. 쯧쯧나 말할까 바로와라.
1: Tom Forrest and Ruby Miles on Triple J Drive.